0: 됐어.
1: 됐습니다.
0: 아예 커.
2: 에디, 나세세네. 이까지 뛰어 바꿔보는 프랜차이즈 아직도 있었잖아. 예.
3: So, what we are gonna do now?
0: Where the cars pie.
3: Hi.